나이 뚜국 뚜글라. Alright, 뜨거스네 뜨거 먹는 졸리베베 and 우툴레드니 비투게나 소보타 제품 투게나 소그네 내게나 and 나탱네도 엠브리 나탱네 버거리 짐베투니 브라인에게 뜨거스네네 베투투 나탱네가 나라나 and 나탱게 and 내버지마 타투 내가 타징기 뜨거스네네 and 우툴레드니 미트네 나탱네 진 가리부 가리부 가리부 가리부 아재게 뜨글 나탱네 미트냐나 아스고베 돌아가게 됐다 투왕기방에 태는군에 Baka ulimba asaiti samaga Natang na lejin garibu sana In olebi studio Imuangu tu tinyuru wangu tu kumye Enu tu kuliyote nye mitena Imuangu tu ilani mitena Gebera teki tu ainona Adozu gaigar ubisi tu notan uwe tu Gostanene Gaigar ubisi notan uwe tu nye